0: 좋아. 오크니나 남편들의 하라레 대토 우기 말쇼노 하카이도 히니 테라사레데
1: 오이 군인! 군인! 방해로!
2: 태준아, 승훈들 이심 메요
1: 첨랭기님, 방해로! 참!
3: 아유, 시미즈 쇼대쇼와 오라네마스카 도고
4: 아네 この道からね、ちょっと右の方に行ってね、この下にリフトがあるからね、その、ああ

0: 王金虎，
1: 到，
0: 清点人数，准备出发。
2: 是，
0: 全体都有，清点人数，整理物资，马上出发，快点。
2: 是。
3: 金医生，俸禄不见了，朴成文也不见了，
0: 坏了，我应该给你提个醒。
3: 什么意思啊？
0: 昨天我就发现了，那姓朴的，好像认识那个俘虏，他想拿枪打死他。
1: 他不是冲天明枪示警吗？
0: 冲啥天？后来我赶上了，我拿手给搪开的。
3: 你怎么不早说呀？
1: 我也是菜，他也没承认。再说我刚来你这儿，我也不敢瞎说呀。
0: 然后带那个俘虏去哪儿了？
1: 肯定杀了他呗。
0: 赶紧分头找。
3: 好。
1: 啊！죽이지마세요！
0: 제발！지금 여기 우리 둘밖에 없어！ 아!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！
1: 죽이지 마！
4: 왜 용서해달라고 나네？ 너도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구나！
1: 한 방에 죽여！
4: 그건 너무 쉽잖아. 한 방에 죽여줄게.
0: 평론!